와틴타마케나네 와틴티베시오 티난주구루 이틴부토 아우센자나마케나네 와틴타마케나네 와틴티베시오 티난주구루 이틴부토 아우센자나마